0: 그 국민이 그딱 북쪽으로 하나 보시면 뭐라고 찍으래 나 하늘이 나온 것도
1: 딱과 기술도 있네 막과 아테 가우스웅웅 마다 강막 일요일 둘로는 강막 같당 마다 막과 간혹리 일용인니 또 아테 가우낙바
0: 강마 역사가미 강마리 역사가미 작은 이제 참마고 가게야가 작도 아낀가 미국 구비에 참았나 아낀 아끼긴 야 저드루네 워킹을 우타우카우마 내티 우타우카우드루네 내티가 하시는 사투왕니 내티가 하시는 카니 학신만 혼나 학신만 이니게 북쪽으로 오는 것도 항마미 오르라 혼나 하오기음이 영어 첩바니 기름이 이제 다 끝나면 찬미가 도는지 나도 봐 같이 같이 야 이거로 갔다 약주라 쭉쭉 가야 닥쭉 야우도 이제 이제 여러분 비유하러 오는 건 안녕하세요 나 왔지고 아토가 하나 없어지고 그 시험을 기억내면 이 시험을 낙토가로 하고 이걸 확정하는 게 저것이 그런지 누타가 그런지 시험을 낙토가로 하고 이걸 확정하는 것만 내가 진짜 왔다고 느끼는 게 박하는 게 기억을 확정하는 것 같아 앞에 낙토가 하위임을 하고 이걸 강막 카피에 넘어가는 게 내가 진짜 왔다고 생각했지만 남은 것 아, 그 역사를 비자한데, 그러기도 안 되고. 자이거 지금 이전에 그 보이고 하고, 호의고 샤오미 그, 백호티야, 요게 요즘에 지은 것 같으니까, 강의미, 자학도로 다, 강의, 만나고, 잡히시면 강의 작자가라니 이시와 요하가 약속 샤오르고 강의 밀적 조한나 요하시 조하이자비 예가하고 리아토이 냐키하고 맞아 겁징어 저리다 부타오구나 옹아티가 아마 다오와 강의인맹마 예오르오야 이곳이 됐다가 아니면 이런 부위가 육포지 않을까 이제 육틸려고 세워지야 나온 역포라 혹시만 육시하고 안 했고 하우스는 나와 육틸려고 특수틸려고 특수하고 하우스가 아무리 하는 역포라 혹시만은 맞아 자원 밑줄이 밑줄하고 있지야 호의라 혹시만 밑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막시고 자유 나올 그 막시고 쪽수 가미티야 말 도로 막시고 내가 자이치면 내가 자이마 우카우시가 빈자 카우야가 쪼금이 도로 막시고 막시고 하리 작시마가 있네 오쿠 작시마 있네 막시고 아니고 있네 막시고 하니에 막시고 그 와를 루저 이만 납자웅이라고 납지 대자루가 참았죠 옥수드가 대자루가 오맞죠 그분가 그루 대신 무드루 갔다 예외는 무드루 옥수시라고 근데 북수티로 옥수가 유자 있고 마망이 근데 투시하고 왔죠 아주리자 속다우리자 아주리 지피적으로 호의고 옥수만 주지 마망이 근데 투시하고 왔나 못죠 저마 이제 막 뜨자고 그마 강마 뜻이 유민 무슨 아주 아 같은 아주 하이 두번 쓰면 낚시가 왔지 두 강마 무슨 아주 중요한 것도 없이 제 화폐를 그냥 쓰면 야와 탁월 아가 역할을 딱그 중에 응원하고 제 화폐를 거의 그냥 쓰면 야 그것도 하거리가 그렇게 되죠. kiyunia utai me tuk takal aku sebab ikut jauh ni. Tama-tama nak buat sesuatu kau mami utau ini ramu yang sokai ma. Tahu ni mana tu me. Jadi tama ngau dialog sebab ma. Tak kau yang ayuh kau tak tahu ni orang sekarang ni. Nenak pelak macam. Nenek orang yang pelak nak main macam aja. Nenek cuit nang. Nenek hati dialog sebab orang macam. Ni nak buat detail awal nama macam atau setengah rumah ni tu. Ni nak buat detail awal sebab orang nama macam. Saya benda ni kalau awak cuma jual nyuk.
1: Hei, tapi semua ni kangen ni. Iga lah kasung roaming mata. Kan itu mesti iga lah awak tak ketang nang mata.
0: Ini tuan kami akan terus berdikuk.

여태 여태들로 안 내고 이렇게 이렇게 먹고 그 오늘도 고로 아파트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만 그리고 눈알이 대만 있죠 뭐 대만 있죠 그것도 준다 그러고 대만 꽝 홀려요 홀려요 그러니까 이라 이번에 음악도 그것도 돌아오는 면이 음악도 그만이 그거 이사리 요아로를 헛다 안 먹으면 그 와중에 최근 내가 아웃도어를 끝나려니 아웃도어 끝나려니 시간이려니 대마 시간이 가면 아웃도어 준비 중으로 맞아 하려고 못하러 왔던 게 초딩 아웃도어를 맞아 아웃도어를 중으로 맞아 그 와가 여보 그 와가 사리 여보 다봉아 이하로는 매 아, 시점만 있고 달로 온게 좋다. 아까도 한게 들고 소리 다 보고 이제 이까부터 한게 들고 그래서 홀로 돌아 나 보자고. 이 하루 렘메가 시중으로 이왔다. 시도가 당는 게니 시기도 없고 쇼가만. 이 까만 낙선이 다 보니 가나다 올로가 쇼가 되네 줄래 원. 다 보니 그때 하루에 쇼가 올라 오미지. 나만 낙선마가 가미. 다툼 줄래 원. 이라 만들 쇼네 또 만들 때메치 파고네 또. 유대와 특히 내장이도 민망을 틀리고 두바이 성으로만 시키던다 혼내 성으로만 시키도 없어 막을 없었다 시도 아직 집을려나 잡고는 없지 낙도 왔다요 대매는 같이 보고 잡고 담았고 손으로 그 뼈가 쫓으리만 같이 앞으로 알려줘 막을 없으니 하위서만 알아온 게 만나로 압구석도 걸어먹는 거 하려면 안 가시니 하위로 걸어왔던가 일로 압구석으로 좀 세워왔다도 걸어먹어요 저만의 세워왔다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가는 걸 없으셔요 오케이 싸우고 뒤끌리고 대마 백고시가 세운 것 같아 대마 인자도 쳐라고 그 시안에 나무 압구석으로 망하자 하위면 안 가도 술이 많으나 덧발이 아키아군나 아키아군나 뭐 세우면 치명이 맞다 그 시안에 덧발만 걸러하러 아빠 티켓 말은 맞. 답변 하고 말이야. 한가미 신이 때가 좀 이렇게 하는 미용. 같이 하게 했더니 이걸로 가서 했더니 그거는 또또또 다가 또또 가서 했더니 그때 만에 비어랑이 되는 또 그게 작은 그때 꽃이 받자 좀 넣어서 받자 비어랑이 미어리는 그런 게 있어. 비가 많이 하가미 뚝뚝거려 또 하파미 나루는 걸었으니 대매등 보죠 덕보 거 살려 배불려 여기 오방 밥이 새벽 좀 덕보 시 조살리만 하지만 대말로